0: 요새 디아리야 아, 배대헌데
1: 아, 마음에 뺀다 굴바이
0: 바로 가오베세 게때 마소 아세 마사자 시키 로서 비토 운데 에휴 먹고 야야하